0: リコ、まだ昼ご飯食べてないのって。お父さん、あの犯人見覚えがあります。
1: 810の犯人はみんな似てるんだ。
2: 가져가자.
0: 오코한다. 상하대 워터쇼 타스키다. 나한테 도지쿠미다.
1: 오레노 항인다.
0: 카레토 다스 키오시스테. 오도테 피아노 휘쿠.
1: 소레와 다레데모이. 오쇼왕와 다메다.
0: 目離すな。